0: 大家好，呢度系芝麻报社，专系报道城中至 h 芝麻绿豆事。我哋嘅记者已经各就各位，将时间交俾佢哋。
1: 天灵灵，地灵灵，快啲俾一个周依灵！边个话我冇招？我而家就即刻，
2: 好难啊，写出嚟。